얼굴로 많이 뿔려. 가르가게 개베콩오리게 니엘림팔라스티 어라 레그마노 니엘림팔로디 가르가게 개메뿜어도 빼해주고 떨리띠주고 어린여우에니 너가또 다졸레세메스티 아졸레세 바보키에토 무거로 바보키에토 디디 까삐가때 지가그띠 주고 웅게웅게 다자레가요 드레그마노디 어마저마저 지니 베싱라 바보키에토 뇨디 디디 포만디 우니 아드 블라코 거기고 라기알라 후안노 쿤디 어기알라 반다 와차고 반다 어 마스 쿨로 나레 카포 자고 카포니요 기틀라 카레카게케 맥붕어 터타뇨 타뇨 주고 라디 어 바보키에토 두 마스 마스 클라 후만디 우룰루 아링아 코 티도 가부디오 호 쟤고 하차 아카라 랄루 코 알라 불라케 투 사포 호 kena gerok dulu siapa hok kena berhenti oh lepas tu kalah lah kita ni dalam perjalanan